0: 로
1: 가세요. 가르침이요. 와라 와라 가르침 가르침을 해. 나 먹어.
2: 자바바자다자바동군노선보대안대신대대다공계제소다로진께와대다다제라도모드
3: Tashi Delek, number two, Lamrum Shevi, Geji Gundu Taveto, Pugi Nanchu Senshiye. Hi, you are listening to Lamrum Internet Radio, Tibetan Buddhist teachings for the planet Earth.

0: 뭐 되기 때문에 해야지 저기 와래. 다야 안도 되기 쉬운 날씨리. 탐제배 쓰기 더니를 쓰기 와 말해. 그다 쓰기 더니를 쓰는 디루지 와디 디멤버리. 자 저는 이번 연도고 쓰기 더니 쓰배 추기 추기 예발해. 봐. 그다 디디고 쓰기 깨바다 말해디 이내에 따디 내시다 시작하고 있어가. 야구장 안에 신문도가 야구장 안에 메신데 딱 간다. 지기 가서 그래 그게 응업을 안 하느냐 코를 안 하는 게 지금 링대 규칙이다 용기하래 빼는 거 안에서 지금 다대변의 풍부 니기 그 뒤 가서 그러다 년령이 뛰어야 대신배이나 늦은지대 통한 마샤 공기 쥐지대 마샤 공기 늦은지대 차고 늦은지대 마샤 공기 다 한다 똥개 그돌이야 폐지다 Kai du sachi, Nanke du sachi, Tungon so on a shingi, Tungo juni so on a drigita, Kai du, Dine, Pesit the Yonde Yari. Jazanga, Chi Nugi, another day, the Rabana, Doro Shachana, dear, Korean yelling, yeah, day to Sane, or that to dugi, Jigden Tombe, Gabe Kudugita, Kadachi, Turu Duni on the Achi, Turu Duni on the Daka, Kai du sa, Nanke du sa. 야 이는 남게 되지 딱것이 무디면 되면 시기 딱것 뒤에 패지 말해. 거래 유주하지. 자 이제 이번 인도산에 또 뒤찍래 주발라 뒤찍래 주발 숭발라. 아니 림베 그 팬유 디두기다 깬도 유대하지 언데기도 와. 다 디나는 다 레지 치가 주디야. 레지 치배왕이 아니 그 남발 보고 샹드 유주하지. 근데를 때는 아니 디두기 팬유기 다 그 댄싱에 치가도 와. 다 디나 레레인 거 봐. 다 레스드산에 머시 류마가 레 수심 봐 요래 되네. 조조도 일에 가는 거 되게 요래. 자, 근데 이번 인도산에 다 간다 가시고 그래. 디 일에기 야 자와로 때 그 뉴몬 투 되는지. 자, 뉴몬 세야 돼. 그걸 쓰기 간다 넘버 10에 그 차세 차 되게 요래. 다 쓰기 가시고 그래. 그게 남도 차다 맨라지 때는 뉴몬 세야 돼. 용 되게 요래. 자, 근데 이번 인도산은 도서 삼 담배이나 다음 쌤그 남도 차단 거의 그게 지금 견제지간에 딱 가다 진실로 지기 레니 디왕게 이는 레사는 용두산에 마다고 이제 되니 온대야 다 가서 우리 쌤리야 이니 이제 가서 우리 그게 진실로게 르레바 멤버 그 거 진실 말로게
1: 但你这样的，你看到人生跟哪样的生命的，他看到是养大过没有什么了，养大过没有吧？养大过没有吧？可多了呀，哎，你，捐你养的，养大过捐了吧？没吧？可能，他告诉我这个，我这里给他说么多，他其实老个老没得个这个，这里给点的养的不一定，他过来呢，这里给他过来呢，告诉我他生土一点呢，你养的啊，一定。 가족을 그게 다 외쳐야 돼야지. 자, 이제 인도 다 왔는데, 쌤 두 뭐 두기 때문에, 다 마다하게, 제 윈놈 주지도 연대야지, 제 마도, 텔레 셴도, 가사, 주구디, 텔레 셴베 쳐보고 요 말이지. 근데 인도, 감수부디는 쌤 좀 오수야로, 심리지는 쌤 셴도, 너지, 나도 그, 쌤 다 뒤쳐. 다 디나네 질 로이 왕게 다 낭 셈기 에네 왕게 셈 두머 두기 때네 다 다마다가 쇼용돼야 되차 나 다 디디 인도 유미리 중어의 말이 딱배줄의 중어의 말이 다 미다배줄의 중어의 태양 셈머 두의 때네 고라 셈머 두의 두머 두의 인도자네 대남줄 디디에 고라 지기 마타고 중어 때네 셈 두의 때네
0: 디남줄 디에 고라 대도 셈을 지기 고간다 제비 넘버 컨디 정도 많은데 유인 때문에 코로코로 두 모임에 아니 제비 넘버 컨디 차야 누버지 예배 때문에 온 거야지 차이도 와. 자 이제 이 누구 가사 미다고했죠 누베 겐스에서 오는 시지 거야지도 와. 다 디나네 사제 탐제 동네 와서 손대야 돼. 다 기지 다 자연 그게 다 가서 집어보러 셈 모두와 대왕의 중화. 쌤 가래 모티브 잡았었나? 묘몽구 모티브 잡아. 싹 봤을 때는 쏙배 민주 회진이 있어요. 자다 사과도 잡았을래도

0: 근데 결항게 있는 동배 고와 마시브레스 아니 시진은 또디 그도네 최담제 있는 원이 주게 떠어 송대야 돼 아니 전에 니기 매버 좀 계셔 말이스 봐 아니 맨 좀 계셔 말이 딱 안다 최담제 전에 니기 매더 되기 아니 간다 코랑 유루디 코랑게 뭐네 아니 주사네 봐 코랑 뭐네 주마도 간다 아니 え、健身じゃわんけだ、やばじ。え、チャでやれ。さ、でで今いるさなこ、てんね、たばれ。てんね、たばさじです。でで、で、え、うまべ。え、の、ちょ、たんじ。てんね、たば。てんじ、ドゥルさんし。今、ゆんぜんとじゃね。え、らしにまばし、すぎやれ。もにもとすぎやれ。もにとで、とんね、とんばにせやで、どうせね、てんの、とぶやれ。 さ、で、今いるね、ね、うまべ、とんばにそうであって、めべけじゃばれす。だ、こういうね、え、コランが無ねだ、ジュムとは。コランが無ねとで、とん。けんしゃいわんげ、やば、こんなまとめてるし、わた、どうせね。あんだ、とんばせやで、てんじゅむてんだりやし、え、しげゆす。わたすんげやれ。てんやじゅんでんで、にぎえね、どよかれや、え、ね、かんしけんでけば、てんじん、どてんじけばれ、かんしけんでけば、てまげ。
1: あ、ただ、ケーラーシー、ヤマイン、シャネ。ソンデアガワダ、ケーレケーバジーナ、マジェバレーシャ。マジェバレー、カレスナナ、え、ツェーネ、ニキムドワーシャ、ソンメバレー。ジョンデンデーギー、マジェバレー、カレスナナ、テーネ、ジョンゴドワーシャ、デソンイバレー。ワテレインド、テンジョンギ、テンセブ、テーネ、キャオメバトゥクヤレ、テンジョンギ、テンセブ、テーネ、エネ、モヨネバメバ。エネ、ガバメバ。タ、ソンギバインドサネ、 メルケジシグミドワース。テザドマセベ、ドデルプデューダ。マレ、カサ、ルジュギーに、ドクネテューバダ。タガネシギ、エネシ、シワレアンダ、ルプデューナロリア。タ、ドマングルマチャーネ、ユニザネ、タシルブリュー、ルプデューブナシルブリューカドリア。ジュンデンデゲ、ドマングジュンがルマチャーネ、ソユニザネ、ジュンデンデゲ、ニャータニャド、チェギダ、チャジ、 제겐기가다 가자 군장게 군의 유무셔라 남장의 소하게 배 최전 남자 마무지 마 순세 대담자에 대한 명상 다섯째 순두산에 그 지금 가서 우리 그게 군장게 아니 군장의 소하게 간다 배 최전 뒤에 편윤 뒤에 되게 지금 무엇을 여대버지 이나양 그 유로고 아니 민도왕의 여버지 마도 조사 매대버지 차니 용어인도산에는어처럼제민정다섬에서송대야어디데이말이어디데이인도랜디파랜디터네응어마와서베우마와처럼차다와래샤매바마와래서산에네매바마와말이네랑심바시게마도매바마와말이네원도도산에아니랜세부시다견이야자디데인도당랑서데우마베자우마베용서로게된중기다된중기된지송기야래데이네조조데다
2: Middle way. Particularly in chapter 24, I think it's chapter 24, we find that Nagarjuna responds to criticism of Madhyamaka's view of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Nagarjuna anticipates objections raised by Buddhist realist schools such as the Vaibhashika and Sautrantika, and who allege that the Madhyamaka's negation or rejection of intrinsic existence constitutes nihilism. Because if all things and events are as Madhyamaka's claim, mere words, mere label, and mere concepts, then mere term or mere labels, then nothing really exists.

0: Danyang, kashukul fuge sakshen gen lingi, ta pungbyu kurji jingne, ene kata nyungbe shangwangdo gyurdeba, ta di, ko, chigi nyange lamda, ko dungyewa yirang shingba yindu zane, teye zawa, ene daadu mongba di, kashukul fuge yujin, 내루 이제 다음에 봐 통일을 자네 그 내루를 치지도도 집어디 나도 로디 다도 집어디 내루를 치지도도 집어 로이 뭐 시도로 와 대고 럭시 뭐 시인도 자네 다 정수기 이제 그 로디 슈슈슈 총도 대지기 대단해 이제 양하는 대로 고왕 토토리 뒤 탑토나 이제 두메기 싸워디 아 땐도 세바 인도 자네 이제 땐도 시워리스
1: So we were speaking about the four seals of Buddhism or the four axioms of Buddhism. And the final one is Nirvana is true peace. And here, Nirvana is the transcendence of sorrow. And it refers to a state where one is totally free from a conditioned existence conditioned by means of the fundamental ignorance. We spoke about how our existence is characterized by the ignorance and how our existence is subject or in the nature of suffering. And the meaning of transcending sorrow here, a sorrow

0: had respect, sincerely, because it worked among the humanity in the past and today and future. It immense sort of today, it gives, I think, immense benefit to millions of people. So there's plenty of reason to respect, to admire, to appreciation. So that is the, I think, the proper way to develop, to promote genuine harmony among the spiritual traditions. Yeah. Tan de na jigdin le de ber lam la ya na ba ni de sen ni ji te wa do ji te wo sen ji te wa la ya na ba sum de nian du ji te wa da ran san ji te wa da shu sen be te wo de la nian du ji te wa la shu ba nam ji da wa ni shu sen da ka su ti shi zhe che na da nian du ji da zhun de le shu na sa shi da nian du ge zhun de da wa de shi 바다 년도 유태고를 수번 남지 아니 좀대 따와니 최탐자라 무디벌로 속배 좋아다 꿀외 꾼도 딱배 옛매배 차벌 따와다 쓰지 무디버디 그 좀더 마을샤 속대 뒤버 좀더 마을 맹에기 이게 되게 한다 찰바다 장면도 무투산이 여봐 다 친질로 따와 좀 뭐임 봐 마도바 예매베 체베 따와다 딱발로 쏘고 예벌 따와 니스 다 풍물레 전시엔베 다 뜨지 랑와 딱발다 쏘베 제주고 직부다 군을 켜버다 전전전 아니 다 켜버 전으로 전전식 예벌 따와 니 빼나 타발로 주도 통화신도 땐에 매버지레스 통화신도 매제이스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뭐래 당연히 풍부함다 기질로 속에 용어 전부 시 두 차로 당스 다 가시 우리 그게 수제 에네 차로 다 자스주와 그 가다이니 그게 차제 된주 너나 그게 찾았어. 네 참이 참이겠다. 변비 뒤처로 재수 주어 사네. 이니 친 중원시 남산 대바당. 낭 남벌 시바니 대한 탑으로 이어봐 다시는. 진짜겠다. 대주 대당 아니 남 고민들 파괴 댐바시 건배. 대신은 죽도 추신도 좀네 전인접을 남은 권배 림기 제부 림기 제부 나바신 주바 인호스다 균수로 소배단 제부식 주바 인호 소인바래
1: So we now read from the text and so the now the section on the Buddhist path vehicles begin so we read, the path that transcends the world, too, consists of two categories. One, the dialectical vehicle, and two, the indestructible vehicle of Vajrayana. The dialectical vehicle, in turn, is threefold. One, the vehicle of the disciples. Two, the vehicle of the self-realized ones. And three, the vehicle of the bodhisattvas. And of these, the vehicle of those who have... The view of those who have entered the vehicle of the disciple is as follows. So here it refers to the lesser vehicle, philosophical views of Saravaka. and um, and